에어링 헤드 구름 위 콩이치토 칼레그 파나 수알 구르테 칼레그 파누 위달 와시 디베미 무들그 테링 헤드 구라 이칭 헤드 구름 위 마임 바파인 나샤이 가티마게 미훈 나샤이 야티문 나샤이 미스킨운 나샤이 할가 지히파와 다트르리 나시 아디티야 바미 훈 쿠라 콤메 헤오카메 하마카슈아룽 알라 몰라 데네 버리겐베